0: 라디오 코르디에라 가숑 그냥 찍다며 부시라 팀
1: 에서 라이마 켄데라 누에바 제네라시오는
2: 인터내셔널 바우카라 프로ducciones 빅토르 프로ducciones
1: uniendo corazones
2: llegamos para presentar al único rey
1: claro el rey Eloy de los Andes y con su potencia juvenil